0: 哎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去！哎呀，出 帮我下一道Q。
1: 谢谢。
0: 苗长喜。嗯。谢谢啊。